블레싱데이 생명 살리는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새벽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참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곳의 보화보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참 복된 삶임을 알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 태신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블레싱 데이 행사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 가정 위로 예배로 조문을 출발하며 함께 해야 할지를 여쭈어 봅니다. 오늘부터 야간 근무로 이번 주에 있을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물려받은 집사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가문도 믿음을 이어가라는 응답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는 길 운전을 제한받아 안전운전 해봅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화보다 귀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모친 위로 예배로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으로 오고 가는 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자원하게 하라는 아내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이제 마지막 면접으로 부릅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봉사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야간 근무를 앞두고 조금은 피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운전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섬기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예배자 1집에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목마른 예배자.

0: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1: 아멘.
0: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실컷 봉사하고 실컷 섬기고도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교만한 그런 눈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으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섬긴다 이렇게 판단이 설 건데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해? 헌신 실컷 하고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1: 오늘 약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 오늘 좀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실제로 말도 했어요. 너인 뭐 하냐? 라고. 아, 근데 참 맞아요. 은혜로 했다라는 것이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고백이라면 네. 당연히 반응은 상대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남한테 초점이 돌려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의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거잖아요.
0: 네.
1: 아, 갑자기 깊이 반성이 되네요.
0: 그래서 실컷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1: 네.
0: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질 때 다른 형제들, 지체들을 쳐다볼 때에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꼭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한 곡 듣고 돌아와서요. 이후에 이야기 나눌 텐데요. 목사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예,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네. 찬양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후 이야기 계속해서 나눕니다.

0: 감사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표현, 그리고 가장 명징한 표현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곡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은혜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 본다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사실 그거를 망각을 한 거죠.
0: 네.
1: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망각하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 하나, 사실 가벼운 명령인데 그것 하나 가지고 불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다 놓쳐버린 거죠. 사실 우리에게 만약 아담과 같은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줬다면 참 감사하고 좋을 건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0: 저를 에덴에 좀 내려놔 주시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담만큼도 받을 자신이 좀 없어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에덴에 저를 좀 놔둬주시지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1: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더라도 그거 먹지 말라, 창조주가 명령한 그 명령 하나를 고깝게 여기는 게 이제 은혜를 망각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회에 대한 헌신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내 의의를 쌓는다면 그 열심히 헌신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사실 헌신할 땐 다 순수하게 했는데.
0: 맞아요. 그 순간은 순수하죠. 그리고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주시고.
1: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나 중심적인 것, 그거 이기심. 그리고 맞아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0: 주인의 죄성이거든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
1: 네.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잠재의식,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는 나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한, 섭섭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0: 맞아.
1: 그리고 섭섭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힘, 여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 헌신을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좀 능력 있고 섬기는 사람이 나와서 섬겨주면 좋잖아요.
0: 네.
1: 그럼 처음엔 다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아,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저거 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런 집사님을 보내주셨네.
0: 네.
1: 저분이 섬기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귀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눌리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0: 그리고 그 아.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저거 한다고 나한테 뻐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헌신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헌신 안 하는 사람도 혹은 못 하는 사람도 이게 쌓이다 보면.
1: 야,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란 게,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이란 게.
0: 네.
1: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듣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도 있다는 거.
0: 그렇죠.
1: 네.
0: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
0: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짜로 헌신하고, 뭐, 가족도 어떻게 보면 둘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선교, 대학 청년, 이렇게 막 헌신하셔서 평소 때부터 존경을 했는데, 근데 그 오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더라고요.
1: 사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가 잘 안 돼요.
0: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1: 왜냐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결국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겸손하고 낮아지고 많은 것을 행하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상처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 그 로마 그레코 로망 시대에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야, 너 하루 종일 밭에서 고생했구나. 내가 저녁 차려줄 거니까 기다려봐. 이러는 주인이 있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사회죠.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1: 네네.
0: 도리어 그 힘들고 지치게 밭일하고 떼약볕에서 일하고 온 그 종에게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해. 그리고 나 다 먹고 나서 너는 찌끄레기 먹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그 주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실은 좀 아, 주님 이거 너무 우리 어떻게 보면 노예같이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유대사회에 있었던 로마사회에 있었던 주인처럼
1: 네.
0: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다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자된 자, 성도된 자들의 중심은 어때야 되냐? 이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1: 네.
0: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 씌워주시지만 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행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그리고 맞아요. 죄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 저는 확연히 무너집니다.

0: 그리고 마지막 은혜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잘못 깨달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1: 율법주의요?
0: 네, 율법주의는 은혜에 기대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기대는 거죠.
1: 그렇죠. 누군가를 재단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로 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은혜로 복음으로 봐주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상당히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막 힘 빠지고 옥죄고
1: 자기가 자기한테 제일 가혹한 사람들이 또 신앙인 중에 꽤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자기 성찰이 뛰어나신 거구나. 그리고 저런 의식은 나도 어느 정도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지나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강팍하게 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네.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0: 그게 사실은 좀 지나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옥죄고 못했을 때 금방 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받았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는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성령을 주신 거군요. 그냥 그렇게 하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계속 나 같은 놈 안 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게 길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1: 그렇게 되죠.
0: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결국은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이든 은혜를 받는 일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그 모든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 센터가 돼야
0: 네.
1: 사실은 하는 우리도 행복하고 결론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사단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탁 놓치도록
0: 맞습니다.
1: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죠.
0: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실력 중심으로 본다면 다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겸손한 것 같지만 아, 나는 이렇게 안 된다 막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게 무너져 있는 게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걸 잘 성찰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가혹하게 본다면 그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 그렇죠.
0: 자기 자신을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제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0: 네.
1: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막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막 이걸로 예전에 목사님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 토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0: 그렇죠.
1: 제약이 생겼다라는 것처럼 그걸 너무 지키고 싶으니까 그 바운더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막 나를 옥죄는 것 자체도
0: 네.
1: 교만에 근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사실은 그 요즘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다 치른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30점, 40점 맞아도 원래 그럴만 했어, 나는.
1: 아, 60점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0: 그렇죠.
1: 네. 아, 제가 예전에 학원 선생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좀 해피함이 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90점 맞아도 막 망쳤다라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1: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뭐. 목사님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뭐 하나 틀리면 막 굉장히 왜 그걸 틀렸을까 막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1: 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네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못했을 때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사실은 빠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셀프 이스팀, 자기 자신을 보는 판단 기준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밑바닥에 또 깔려 있어야 낙심도 그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내가 죄인인 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책하면서 자기를 옥죄고 누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0: 오히려 율법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 은혜를 놓치면 요거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복음과 은혜로 봐야 되지만 나를 볼 때에도 복음과 은혜로 봐야만 한다.
1: 맞아요. 거기서 또 너무 잘못 가면 약간 미량 같은 영화 맞습니다. 미량 같은 사태가 또 나오긴 하지만
0: 그래서 두 번째가 네. 율법주의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가 반법주의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
1: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0: 그렇습니다
1: 뭐 나는 용서 받았어
0: 나는 원래 죄인이야
1: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그렇죠.
0: 그 두 가지가 다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1: 인간의 참 이 스윙이 참 어렵습니다
0: 그래서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아멘.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을 맞춰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것은 다 자기중심성인데 이 반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방종주의 삶도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핵심이거든요.
1: 내 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0: 그렇습니다.
1: 내 맘대로 하나님 사랑을 갖다 끼워 맞추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제 반법주의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0: 아멘.
1: 율법주의도 반법주의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0: 맞습니다.
1: 라고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첫째로 우리를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1: 아멘.
0: 두 번째, 하지만 그 매임, 그 매임에서 풀려난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종노릇을 하라.
1: 아멘.
0: 자유인이지만 종노릇을 하라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방종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 아멘.
0: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나의 의를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의 얘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떤 정확한 지침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만우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배우자. 그래서 여러 달 전부터 다양한 부분들을 귀하게 배워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참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 모든 부분의 기초를 놓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상으로는 역접적속사 대, 그러니까 영어로만 but, 그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그러나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반응과 성도의 반응을 극명하게 대립시킨다. 주지하다시피 11절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가 집단적 공동체적 거부를 의미한다면 세상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으로 거부했죠. 예수님 믿기를. 본문에서 람바노의 3인칭 단수 부정 과거형인 엘라보는 개인적인 영접을 시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아까 읽은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다 복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영어로 다 복수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가 그런데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접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만 단수로. 그 점을 지금 이제 지적한 겁니다. 아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수로 쓰여진 것은 개인적인 영접을 시사한다. 즉 구원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단독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자 요한은 보여준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한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미트먼트,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전인격적인 충성, 이게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한데요.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까지 확대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명령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사실 창조 때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 가운데 그리고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진 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바.

요한복음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까지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신비로운 친밀함의 그 결합, 그걸 상호 내주로 표현하는, 우리는 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도 그 모든 걸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더 배워야 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바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또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신약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은 제가 제책 우리의 위대한 구원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책꼭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세 구절만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예수의 영을 그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가 말한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들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여자도 포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비하는 그 친밀한 어떤 그 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신부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여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아들이라는 용어에는 상속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 거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 주석을 쓴 분이 닥터 T. 조지인데, 그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한 친근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

우리는 당연히 비방하며 대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갖는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들도 동의

그게 이 아바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엄청난 내용인 거죠. 아바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닥터 T. 조지가 갈라디아 주석에서 말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참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 동일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 이게 아까 말한 요한복음에서 말한 내용들이죠. 아까 살펴본. 정말 놀라운 신비.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만약 제 예레미야스가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 의식의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예배 인도자는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너무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일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한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경외심과 거룩한 감탄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사실과 연결된다. 제이 블라이트는 목사가 주기도문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압도됐을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재현하였다. 그 당시 그 분위기를 제이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재현한 겁니다.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어쉬었을 것이다. 아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의 의미를 아까 제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신, 그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 우리를 그 안에 함께하기 원하신, 이거를 상호 내주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포함시키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신비를 이해하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같은 맥락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느꼈을 그 경외함과 그 거룩함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냐 하면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일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나와,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한다고 실제 이미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 설교 연결되니까. 근데 이 하나하나가 뭐와 관련되냐면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하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심지어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기도응답이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자녀의 자리로, 상호 내주의 자리로, 천지창조부터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모든 승리와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모든 유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더 보여진 게 그거잖아요.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나라에서 모든 운명은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요.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실래요? 상속자라고 그러면서,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대로 이게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그러려면 당연히 선교 삶을 살려면 고난이 따르죠. 이 고난은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좀 더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좀 더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 등 하나님께 최근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앞서가시면서 깨닫게 하신 건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란, 이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도 아까 포함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공동 상속자인데 이 자체가 선교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핍박도 어려움도 당연히 손해도 이 고난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형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포함하고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됐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겁니다. 잠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조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그전 때 달란트 비유로 말한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라, 똑같은 관점인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뭐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열문화 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 아들됨, 하나님 우리 아바라 부르는,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선교적 소명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환란을 받게 돼 있죠. 이걸 다양한 요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오히려 잘 설명한 게 동일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고린도 4장에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저의 비교하면 매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잠시 받는 환란의

0: 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그 다음 보십시오.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이게 그걸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문화의 비유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는 것 사탄, 거기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은 일당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책도 어떤 뛰어난 학자가 또 썼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려고 그런 게, 원래 성도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간 영적인 세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하다고요. 궁극적인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하는 하나하나의 섬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할 때 하는 것은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때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젊은이들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으로 무장되어져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 아바라고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의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은혜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심령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에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산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고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 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삐뚤빼뚤 쓴 편지 또는 색종이 카네이션, 때로는 뭐 간단한 율동이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서툰 마음 하나에 부모님들은 울컥하곤 하죠.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한 주의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아지고 또 잠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랑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일, 또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 빨래를 하는 일, 그러다 또 아프기라도 하면 밤늦게 열 재고 또 약 먹이고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CTS 찬송가 앨범 중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6집 앨범 중에 은혜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사랑은 영원하네,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쩍 좀 많아지셨죠? 이렇게 가정의 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가정의 소중함, 감사함을 좀 느끼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족끼리도 뭐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사실 좀 거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음 찬양 이어드립니다.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소리엘 앨범 중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3일 POP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저 하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을 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장차 자신이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라며요. 첫 찬양 서울 모태트 합창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찬의 예수 나를 오래하네 함께 들으시면서요. 두근두근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은혜의 찬양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김성범의 주의 주실 합평 그리고 충만 송경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랍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클래식 카이어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어진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킹스 보이스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책 감사 테라피에 보면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일상 중에 감사의 관점,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 소개할게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장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 감사의 안경이 씌워지길 기도하며 원합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며 기쁨의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0: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선물을 고를 때보다도 그 선물을 건네기 직전 상대방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서두르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과 굳게 닫힌 장막 너머의 영혼들에게 전달된 아주 특별한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도 성대한 잔치도 없었지만 오직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 오늘은 극동방송의 첫 심장박동이 시작됐던 1956년 12월 23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한국복음주의 방송국, 즉 극동방송의 개국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956년 12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둘러 개국을 하게 된 것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인 톰 왓슨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의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정말 서둘렀습니다. 만일 그때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면 1년 뒤에나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때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를 읽고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사택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감사 예배나 송출식, 축하 음악회와 같은 어떤 성대한 행사 없이 조촐히 이루어진 첫 방송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조용히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생명 전파를 위한 심장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방송의 내용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서를 읽어줬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김인득 씨의 첫 방송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윈체 씨가 콘솔 앞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왓슨 씨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블 리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예배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사들끼리 스튜디오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날 선교사 한두 분이 더 왔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에 콘솔을 잡았던 윈첼 선교사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조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있어서 빨리 방송을 끝내고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수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개국이었는데 콜사인을 비롯해 개국에 관한 어떤 방송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973년 6월 30일에 개국한 현 제주극동방송, 즉 아세아방송의 행사와 개국 멘트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때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역사관 자료와 홍보 스팟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소련을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국 행사도 축하의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 방송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생명의 전파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박함이 암흑 속에 북한을 비롯한 북방 지역을 깨우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된 음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인천 앞바다를 타고 퍼져나갔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심장박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속에는 영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그분과 소통하도록 설계하셨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며 찬양은 예배의

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니 그 감정은 언제나 진짜여야겠지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드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개성에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0: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세계적인 부호가 된 깁슨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1: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0: 깁슨은 그 손님을 무끄러움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 가지 비결이 있지요. 첫째,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요.
0: 그러자 손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 정도야 모두 아는 사실이잖아요.
0: 그러자 깁슨이 손을 저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1: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0: 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실천하는 용기와 절제, 그리고 신념은 성공을 만드는 최상의 재료라고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데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제를 통해 얻어지는 풍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모든 일에 용기와 절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CBS TV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종현의 복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눌게요.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위선과 행위를 경계하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두 가지를 선명하게 부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려 하고 또 자신의 죄성을 가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결국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단순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변절됩니다. 지속성을 잃어버린 복음이 위선이란 이름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위선으로 끝나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위선과 행위를 경계하라 나누었습니다.

옹기종이가 불러준 거룩하신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강원명이 불러줍니다. 나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CL 여성 중장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누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시

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만우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삶의 파도 속에서 덩그마니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막힐 때도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로 베푸시리.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그 마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에비슨 선교사 백정 이야기 다 지금 듣고 계시죠? 지난 시간 복습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나겠습니다.

0: 네, 이성신의 찬양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선교사 이길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권사님의 텐션이 점점 막 이게 막 바뀌셔가지고 제가 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0: 정신이 없죠. 절대로 졸지 마세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 자, 우리가 에비슨 선교사님 일대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도전받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소개했는데 아마 그 열정에 우리 권사님도 사실은 저희 한 공간 안에 이 방송 만들어주시는 PD님도 함께 계신데 같이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어요.
0: 네.
1: 어린 자녀 3명과 출산을 앞둔 아내, 교수의 직분과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의료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43년 청년기의 모든 삶을 보냈던 선교사님은 또 이곳에서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0: 네.
1: 당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는요. 에비슨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겨놓습니다.
0: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헌신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의 열정적인 삶은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모두에게 너그러웠지만 절제된 행동을 통해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력적인 지도자였고 한국 국민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네, 글 잘 쓰신다.
1: 이와 같은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신을요, 사실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거든요.
0: 네네.
1: 오늘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올 때 세 자녀를 데리고 오셨고요. 도착하자마자 넷째가 태어났고요. 그 이후에 네 명의 자녀를 더 두어서 팔남매를 두셨거든요.
0: 네.
1: 그 중에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장남이라면 선교사님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국한
1: 모기 물렸던 그 아이
0: 얼굴이 벌겋게 된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이 팔남매를 두셨는데 첫째 장녀였던 레나 에비슨과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그리고 부산에서 태어난 넷째 더글라스 에비슨이 아버지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거든요.
0: 네.
1: 특별히 장남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또 한국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요. 그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고든 선교사님은 정말 한국에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다 보내셨잖아요.
1: 그렇죠. 네. 우리 나이로 3살 때.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죠.
0: 그렇죠.
1: 네, 모기와 함께 시작했던 한국의 그 생활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청소년기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세요.
0: 네.
1: 당시 조선의 상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탄 조약으로 인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러한 시절이 되어 버리죠.
0: 예.
1: 특히 1919년 3.1 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이요 한국 농촌 수탈을 위해 시행됐던 토지 사업이 완성되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0: 네.
1: 또한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상이 되어가는 기독교가 비판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0: 네.
1: 이때 한국 YMCA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농촌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농촌운동을 위해 7명의 농업 전문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데 그중 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프란시스 고헨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들도 두 자녀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세요.
0: 네.
1: 선교사님은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1925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십니다.
0: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수탈의 현장 얼마 전에 군산을 갔었어요. 그곳에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일제가 모든 쌀 그냥 다 군산화를 통해

0: 그래서 일본으로 얼마나 배고프고 살았어요. 우리 맞아요. 선배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네, 그런 수탈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 갔더니 또 전킨 선교사님 그
1: 사역의 이야기가 있죠.
0: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자, 그 에비슨 선교사님으로 돌아와서요. 목사, 의사, 선생님만이 아니었네요. 그쵸. 농업 선교사들? 농업 네네. 전문?
1: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 선교사님, 네. 또 의사, 또 교육자 이런 분들 많이 소개하는데요. 농업 선교사님들도 있으셨어요.
0: 그렇구나.
1: 특별히 고든 선교사님은 쌀 박사셨어요.
0: 네.
1: 선진화된 쌀 농사법을 호남 땅에 전파하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앞서 군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쌀 생산량의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네. 국권 상실 직후였던 1910년에 149만 톤이었는데요.
0: 예.
1: 선진 농업 기술이 보급된 이후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1930년대에서부터 34년에까지는 평균 243만 톤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0: 네.
1: 그 이면에는 농업 전문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토양을 좋게 하는 법, 또 종자를 고르는 법,
0: 네.
1: 또 유리 온실 농법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0: 네.
1: 그 외에도요, 젖소나 염소를 키우는 축산업, 또 양계, 양봉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목공일까지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대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정은요, 사실은 아버지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의 열정을 많이 닮았습니다.
0: 그렇죠.
1: 밤에는 야학을 열어서 하층민들이었던 농민들이요, 그냥 낮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깨우는 일을 했고요. 또 특별히 신용협동조합과 노무회 등을 조직해서 농민들의 인권과 경제적 안정도 도모해 주신 분이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0: 네.
1: 또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요, 미국에 가서 통조림 기술을 배워와가지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나라가 통조림을 통한 식품 가공하는 기술도 선교사님이 전해 주시게 됩니다.
0: 네. 그 전에 우리 통조림이라는 게 없어?
1: 네네네.
0: 통조림 가공 기술. 오랫동안 이제 식품을 보존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선교사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1: 네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거든요.
0: 네.
1: 일제강점기엔 더더욱 그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뭐 춘공기라고 하고요. 보릿고개라고도 하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고 좀 상한 음식들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네.
1: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요, 음식이 빠르게 상할 수밖에 없는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상한 음식에 손을 대게 되는
0: 그렇죠.
1: 거고 탈이 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병치레를 하게 되고 아프면 또 일을 못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상한 음식이 아닌 조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0: 네.
1: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통조림이 제품을 오래 보관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 때문에 통조림 제조 기술을 배워 오셨던 거예요. 또 선교사님은요, 야학을 통해서 당시 배우지 못했던 농민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1933년에는 농업 실습 학교라는 걸 설립해서요, 기숙 생활을 시키면서
0: 네.
1: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농촌 지도자를 양성해 갑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사랑하라, 삼의 정신을 가르치셨거든요.
0: 네. 그러면요, 삼의. 저는 지금 저의 뇌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시니
1: 몇 가지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0: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맞출 것 같은데
1: 네네.
0: 우리 방송 가족, 예, 우리 같이 예, 뇌를 연구합시다.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청화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0: 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삼애 정신. 네. 정답?
1: 뭐 다 짐작.
0: 저 하나. 네네. 네. 기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네.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을 사랑하라예요.
0: 아 땅.
1: 예, 농사지으니까요.
0: 하나님 땅. 이웃.
1: 네네. 아.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서 농업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님은 땅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요즘 사실은 창조 세계 돌보는 일들 많이 하자고 하시는데 이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찌 보면 이게 한 세기를 앞서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아닌가 네. 생각되어집니다.
0: 맞아요.
1: 또 하나는요. 그 간호사였던 선교사님의 아내 프란시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호남 지방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영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0: 그렇죠.
1: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전염병도 있지만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아픔을 겪어요.
0: 네.
1: 그런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적으니까 그치. 아이들에게 모유 수유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아까 우리 낙농업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소에서 염소에서 우유를 짜서 젖을 짜서 그걸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주는데 조선 사람들은 예 소의 젖을 염소의 젖을 왜 아이에게 먹여요.
0: 그렇죠.
1: 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0: 엄청난 쓸 것 예, 같아요.
1: 근데 아이들을 살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니까 조선에 밭에 콩이 많았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유의 대체물로 콩우유, 두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도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결핵 환자와 중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간호하며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 정말 많은 감동을 선물했다고 해요. 이러한 고든 에비슨의 또 사모님의 사역을 기억하고자 전라도 광주에 가시면 양림동에 고든 에비슨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0: 광주에 있군요.
1: 네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됐던 에비슨 농업학교는 현재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의 터가 되었던 거고요.
0: 아.
1: 그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도 우리나라 전역에 있고요. 또 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에 와보시면 여기에도 에비슨이란 분의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묘비가요.
0: 아. 네. 그 아버지도 이제 에비슨이고.
1: 네네.
0: 장남도 에비슨이고 네네. 한국에서 이제 세 자녀가 다 네네.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양화진 묘는 어느 분의 묘예요?
1: 그분의 묘가 바로 1893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0: 태어난 넷째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님의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1: 넷째?
0: 네네. 아. 어린 시절 우리나라에서 지낸 더글라스 에비슨은요, 1921년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지금의 북한 지역인 선천 지역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세브란스 의전에서 가르치고 의술을 펼치면서 1947년까지 사역을 하시거든요.
1: 예. 부전자전. 예, 뜻 다 아시죠?
0: 네네.
1: 아버지 의사, 아들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브란스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본국으로 귀국한 그가 1952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소천 되시거든요.
1: 네.
0: 그때 유언을 남겨요. 나는 내가 나고 자란 땅, 그리고 내가 평생 사역했던 한국 땅에 나를 좀 묻어주세요 해가지고요. 네. 지금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또 아내 캐롤리 로슨 선교사도 1985년에 캐나다에서 소천된 후에 유언에 따라서 지금 양화진 남편 곁에 잠들어 있고요.
1: 네, 극동방송에서 가까워요. 우리
0: 네,
1: 양화진이. 혹시 이제 양화진 묘역하실 분들은 에비슨 선교사님, 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시작된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하지만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버지는 왜 지난 시간에 한국인이 직접 한국인
1: 그렇죠.
0: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꿈꾸셨잖아요.
1: 박서양을 배출했습니다.
0: 에비슨 선교사님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도 의사였어요.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사실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 아드님이 원장직을 이렇게 바로 이어받아서 사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0: 실제 이때 많은 한국인들도 일제강점기다 보니 이게 조선이 원장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한국인 오긍선 선생이 세브란스 의학교의 교장직에 세워졌을 때 옆에서 그걸 다 돕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1: 네.
0: 돕는 자로, 살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삶을 묵묵히 또 살아내세요. 에비슨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에비슨 선교사님의 한 가지 일화로 마무리하면
1: 네.
0: 조금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1: 네.
0: 그 시작을 다시 한 두 주 전으로 돌아가서 그 배정이었던 봉출이 그리고 외과 전문의가 됐던 박서양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박서양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에서 훈장이 추서된 분이기도 하세요.
1: 맞아요. 봉출이
0: 네네.
1: 박서양 외과 의사 선생님 어떻게 독립운동까지 하시게 되셨을까요?
0: 1917년 일제가 교육기관들의 교육에 관해서 간섭하기 시작할 때 박서양 선생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북간도로 이주하세요. 지금도 중국 연길에 가시면 구세병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웠던 병원에 아무 기록은 없지만 그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당신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이었던 숭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요. 많은 학생들,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그곳에서 의료사역자로, 학교 운영자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다 들이셨습니다.
1: 그래요. 좋은 스승을 통해서 그가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에비슨과 박서양의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0: 네, 네. 이제 박서양 선생은요, 그 당시 북간도 지역 최대의 독립운동단체였던 대한국민회, 그 아래 대한국민회 군사령부가 있었다고
1: 네,
0: 하는데요.
1: 네.
0: 그때 군사령부 유일의 군의관이 바로 박서양 선생이었대요.
1: 그렇죠.
0: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에게 환자를 돌보는 일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 말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늘 해주시던 말이었거든요.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1935년,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장직은 1932년에 내려놓으시고요. 한 2년 정도 그 병원을 잘 세워지는 일을 돕다가 35년에 이제 영구 귀국하게 되시는데
1: 네.
0: 보통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갈 때 인천이나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
1: 그렇죠.
0: 태평양 건너면 제일 편한데요.
1: 네.
0: 당시 선교사님은

0: 서울역에서 머무시고 열차를 타고요. 저 북간도를 향해 갑니다. 자신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1: 예.
0: 갑자기 떠난 자신의 제자였던 박서양 씨를 만나고 격려하고 싶으셨대요.
1: 예.
0: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기로 한 날 큰 폭우가 쏟아졌대요.
1: 네.
0: 근데 하지만 그들의 만남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차가 도착했고 약속 장소에서 선교사님이 박서양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박서양 씨는 오지 않고요. 저 멀리서 비를 뚫고 비를 펑쩍 맞은 한 자매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로부터 왕진을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 박서양은 고민하다가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왕진을 떠났습니다. 그 두 분이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데 네.
0: 이것 때문에
2: 환자 왕진 때문에
0: 못 만나요. 성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2: 진짜.
0: 의사에게 환자 돌보는 일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2: 네.
0: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가, 박서양 씨 아내가 전해줬던 거고요.
2: 예.
0: 열차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성교사님은 그렇게 떠나게 되세요.
2: 네.
0: 당시 에피슨 성교사님은 76세 고령이셨고요.
2: 네.
0: 박서양 선생도 51세나 되셨더라고요.
2: 그렇죠.
0: 결국 두 분은 그때 만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만나지 못하세요. 그 길가에서 만났던 에비슨 선교사님과 봉추리 박서양 씨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평등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선교사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이번 여정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2: 네. 아, 오늘도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각자가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길재 선교사님,
0: 네.
2: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올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0: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청취소감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크룩스의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일경험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국에 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0: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오늘 정말 귀한 전도자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지내온 지 세월이 적지 않지만 뵐 때마다 그렇게 큰 도전을 받고 장로님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이시고요. 아, 전도가 본업이다. 일평생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다. 아,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성경 암송의 대가 그리고 출동 전도. 전도해달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갖고 섬을 건너가서 어르신 전도해달라 그러면 그분 원하는 또 맛있는 음식을 해가시고 정말 전도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니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장로님 말씀 바로 듣는 게 좋습니다. 홍공숙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전도자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장로님.
1: 네.
0: 사실 진작 무림고수 부산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거리가 또 가깝지 않아서 네. 엄두를 못 내던 차에
1: 네.
0: 부산에 또 집회가 잡히셨다고요.
1: 네. 네, 오늘 집회가

0: 또 있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1: 예, 예. 세신자 전도 집회 또 강사로.
0: 네네.
1: 그 전국 각지에서 집회 네. 요청이 많이 있죠, 장로님?
0: 네, 많이 있습니다.
1: 그 다 소화하기가 힘드시죠?
0: 이제 특별히 저희 네. 담임 목사님 네, 결재 하에 네. 저희 교회가 우선이고요. 네. 저희 교회 예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허락한 데만 가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장로님이 하도 네. 집회 요청이 많다 보니까 네. 교회에 공문을 접수하면 네. 담임 목사님이 기대해 보시고 네. 홍장로 가세요 그러면 가시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우리 교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는 거고
0: 네. 우리 교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네. 자, 오늘 방송 나가고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네. 홍장로가 간다라는 네. 극동방송 네. 출동 전도 프로그램을 13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게 어떤 프로예요?
0: 네,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을 하면서 네. 그래도 극동방송인데 전도,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1: 네.
0: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줄 사람을 찾다 제가 예, 당첨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나 이렇게 문자로나 사연을 주시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사연 주시면 대한민국 어디나 네, 어디나 출동해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가까운 교회 연결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전국에서 네. 막 이렇게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기도하고 가야죠.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1: 네.
0: 대한민국 어디든 네, 갈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제가 장로님 그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0: 네.
1: 기억에 남는 게
0: 네.
1: 섬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네. 이제 그 며느리가 신청을 했을 때 네. 뭘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전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0: 네.
1: 그럼 전복을 한 짝을 네. 장로님 돈으로 사서
0: 네,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1: 건너가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건 며느리가 보낸 겁니다. 그러신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딸이 보냈습니다.
1: 야.
0: 이렇게 하고 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네.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셨을 텐데
0: 네.
1: 혹시 잊지 못할 전도 대상자 또 아주 은혜로운 또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생각나시는 거 좀 소개해 주세요.
0: 사실 광주에서 여수까지는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1: 네.
0: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된다고 사연을 주셔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여수까지 네 번을 찾아갔습니다.
1: 네 번이요?
0: 네. 한 번 가도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그래도 사연 주신 분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네 번까지 여수를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네, 병중 세례 받으시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네 기독교장으로 장례 치르고 했습니다.
1: 아니 그 가족이 진짜 눈물을 네. 흘리면서 감사했겠어요.
0: 네네 그랬죠. 네 아드님이 사연 주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근데 절대 아들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으신 분이라 제가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안고하신 분은 처음 봤다할 정도로 그래도 기쁨으로 네 번까지 네 여수까지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감사하죠.
1: 정말 감사하네요.
0: 네.
1: 사실 뭐 장로님이 네. 출장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자비량으로 시간을 하루 종일 쓰고 선물까지 사가시는 귀한 분인데
0: 네.
1: 아,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네. 감격 속에서 정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네요.
0: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예,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네.
0: 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0: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1: 아멘,
0: 있습니다.
1: 아멘. 네. 그 장로님 전도가 본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0: 네.
1: 사실은 광주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을 많이 아시는데
0: 네.
1: 남편 회장님께서 네. 중견 아주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기도 하신데
0: 네 맞습니다.
1: 할 일이 좀 많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일도 좀 보셔야 되고
0: 아니죠.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 진짜 매일 노방전도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전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그리고 전도가 너무 재미있고 23년째 본업이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0: 그래도 전도할 때가 제일로 행복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전도대원들 주중에 다 훈련시켜서 같이 똑같이 야.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1: 아니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 네. 매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꼭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방송국 조명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얼굴에서 그냥 성령의 은혜로 광채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0: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1: 아멘.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장로님.
0: 네.
1: 아 장로님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오신 이 전도 노트를 보고
0: 네.
1: 너무 감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0: 네.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보이실 텐데 장로님이 조그마한 수첩 두 개를 들고 오셨어요.
0: 네.
1: 하나는 기도 수첩이고 하나는 태신자 수첩인데
0: 네.
1: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네, 맞습니다.
1: 이 페이지에.
0: 네.
1: 그리고
0: 네.
1: 1929라고 써 있는데
0: 네.
1: 이게 1929명이에요?
0: 네. 수년간 이렇게 태신자들 만나면 기도 수첩에 이름 써서
1: 네.
0: 지금까지 1929명의 명단이 지금 있어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진 것은 등록하신 분들이
1: 아 그래요?
0: 네
1: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많이 했습니다. 네.
1: 와 지금 네. 이름들이 네. 여기도 또 첫 페이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써 있고요.
0: 네.
1: 이름이 쭉 한 페이지 가득한데.
0: 네. 한 페이지당 네, 51명입니다. 이게 지금
1: 아,
0: 한 페이지당 51명씩이.
1: 어, 네. 저는 근데 확실하시다. 페이지 끝에 누적 인원이 있어요.
0: 아, 네, 써놨습니다.
1: 1566명. 지금 네. 현재까지는 1929명이.
0: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정리한 겁니다.
1: 야,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노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0: 네.
1: 그럼 너무 놀랍게도 동그라미 친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영적 기도를 한 거 정도가 아니라
0: 등록.
1: 교회 등록 기준으로.
0: 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저는 또 연결해 줘서 등록하신 분들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가 찾은 겁니다.
1: 근데 최근에 쓰신 지금 페이지에
0: 네.
1: 한 페이지 절반 정도가 이상이 등록이 좀 돼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어, 장로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1: 야.
0: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와. 전도가 쉽습니다. 네.
1: 저는 이렇게 기도 수첩에 이름 네. 써나가기 시작하시면서
0: 네.
1: 전도 대상자 중보기도 하신 건 몇 년이나 되신 겁니까?
0: 23년.
1: 23년.
0: 네. 하면서.
1: 그럼 이 지금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네.
1: 장로님 기도 노트에
0: 네.
1: 이름 올려놓고
0: 네.
1: 가장 늦게 전도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0: 네, 20년 만에 작년에 오신 분이 있었고요.
1: 아, 20년 만에?
0: 네, 네. 본인이
1: 네.
0: 20년 만에 왔습니다. 장로님 만난 지가 20년 됐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30대가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직장생활, 주일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1: 아하.
0: 직장이 바뀌어서 이제 주일날 바뀐 곳이라
1: 와.
0: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장로님 기도 요청 해줘서 응답을 다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20년 야. 만에 오신 분, 17년 만에 오신 분, 10년 만에 오신 분은 많고요.
1: 아.
0: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1: 야.
0: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역사해 주십니다.
1: 아 이게 한 5번 정도 전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할 사람은
0: 네.
1: 그러면 안 되겠네요.
0: 이게 그런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고
1: 네.
0: 저는 전도가 왜 쉽냐면 올 때까지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전도는 인내와 끈기가
1: 야.
0: 필요합니다.
1: 우리 장로님 수첩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명단에 네. 올라가는 사람은
0: 네.
1: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네요.
0: 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만
1: 네.
0: 그래도 제 수첩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야.
0: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1: 네.
0: 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중에서도 영접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1: 네, 네.
0: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 와서 등록할 때까지 기도하고 야. 있습니다.
1: 영접기도 한 게 끝이 아니고
0: 네, 네.
1: 교회
0: 교회가 등록까지 등록한 사람만 동그라미 쳐집니다.
1: 근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가 돼 있고
0: 네.
1: 그 제가 장로님 기도 생활을 깊이는 뭐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매일 새벽 나가는 건 기본이고
0: 네 매일 밤에도 기도하고
1: 매일 밤에?
0: 매일 밤에 집에 있으면은
1: 네.
0: 안 빠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1: 야 그럼 교회 가서 매일 밤 기도하고
0: 네.
1: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0: 네.
1: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고
0: 네 맞습니다.
1: 장로님 그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이분 네. 개인 신상도 다 기억하신다면서요.
0: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네.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딱 보면 이름이 다 기억나고요. 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모르죠. 어느 아파트 사신 것까지 기억이 나.

0: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년 만에 만났는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다 이름이 생각이 나요.
1: 딱 보면 기억이 나요?
0: 네.
1: 그 사람도 놀라겠네요.
0: 네.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이래요.
1: 야. 네. 아니, 수첩에 하나 더 있어요, 장로님.
0: 네.
1: 요거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고 뺄 겁니다, 이렇게.
0: 네.
1: 왜 살짝만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전화번호하고,
0: 이름, 주소.
1: 이름하고 주소.
0: 예, 생일이 옆에가, 왜냐면 왜 꼭 나이와 생년월일을 중요하면
1: 이거 보니까 빨간색으로 72년, 67년, 네. 뭐 85년.
0: 네.
1: 이 태어난 연도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0: 이 사람의 맞는 말씀과 또 좋은 글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다가 제가 나이를 같이 해놓습니다. 그럼, 이름,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까지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저는 전도가 이제 80% 됐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대신자 현장 수첩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엄청 많은 태신자가 수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아서 못 갖고 오고 오늘은 가벼운 것만 가져왔습니다.
1: 가벼운 것만 갖고 오신 게 이 정도입니다.
0: 네, 네, 빨간 거 쳐진 건 등록한 사람들
1: 이미 여기도 등록한 분이 있고.
0: 네, 네, 네.
1: 장로님 그 포도원교회 섬기시잖아요, 광주에.
0: 네.
1: 1년에 장로님이 네.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
0: 네.
1: 태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0: 아, 인도자들이요?
1: 네, 네, 네.
0: 해년마다 다르고요.
1: 네.
0: 작년에 보니까 네, 70몇 명.
1: 장로님 혼자?
0: 네, 1년에.
1: 와.
0: 네.
1: 그리고 포도원 교회가 아니더라도
0: 네.
1: 근처 교회까지 등록을 다시 시키시는
0: 네,
1: 거 아니에요?
0: 네, 그거는 제가 등록수를 안 오고 여기에만 태신자 수첩에 있으면 빨간 거 동그라미만 칩니다.
1: 네. 놀랍습니다.
0: 가까운
1: 놀랍습니다.
0: 교회 연결해 준 거는 네, 네.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또 등록 수첩이 있어서 6개월 이후에 세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1: 세례까지
0: 매주, 네 세례까지 또 세례 받을 때 선물 다 해주고요.
1: 네.
0: 매주마다 등록할 때 이름을 쓰고 하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네, 이번 주에 누구누구 등록한 사람들 이름다.
1: 네, 부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셔야 되겠지요.
1: 네.
0: 네.
1: 아, 전도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0: 네.
1: 일단 될 때까지 한다.
0: 네. 올 때까지.
1: 그리고 하나님이 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0: 네.
1: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감동이 됩니다.
0: 네, 네.
1: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되는 게
0: 네.
1: 그 우리 장로님은 전도가 본업이라고 지금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0: 네.
1: 아침 저녁에 기도하시고
0: 네.
1: 그 남편 회장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자네는 늘 밖에만 돌아다니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0: 아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고 너무 그게 감사하죠.
1: 아, 그러세요?
0: 네. 그래서 전도는 삶이다.
1: 네.
0: 제가 어떻게 뭐 잘한 것이 아니고
1: 네.
0: 얼마만큼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남편 옮기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 예, 우리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1: 아멘, 아멘.
0: 그리스도의 사랑
1: 네.
0: 이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1: 네.
0: 아무 말 안 하고 그 대신 열심히 남편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 다닙니다. 네, 네.
1: 새벽에 매일 회장님 출근하기 전에
0: 네.
1: 아침상도 직접 그 새벽에
0: 다 합니다.
1: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0: 네. 와. 그래서 일찍 3시 50분에 교회 갑니다.
1: 아, 3시 50분에
0: 네,
1: 교회를 가셔서
0: 네.
1: 기도 다 하시고
0: 네.
1: 일찍 와서 집안일 하시고
0: 네, 네.
1: 그 남편 회장님이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직원한테 그런다면서요.
0: 네.
1: 야, 예수를 믿으려면
0: 네.
1: 우리 집 홍장로 같이 믿어라 그러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1: 야.
0: 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1: 네.
0: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그러니까 집에서도 완벽하게.
0: 네,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1929명 보니까 완벽하세요, 지금.
0: 네.
1: 숫자까지 지금.
0: 자, 다 통계 냅니다. 매일 만난 사람들 이름 쓰고 수첩에 이름 쓰면서 특이사항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니까 이름만
1: 네,
0: 써도
1: 네.
0: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현재 어떻고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감사하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네.
1: 사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로 지금
0: 네,
1: 오셨단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장로님이 사실 이렇게 보면 한 3대나 5대쯤
0: 네.
1: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사실 그게 아니라 당대의 예수님을
0: 네,
1: 만나셨다고요.
0: 저희 친정엄마만 네, 예수 믿으셨고.
1: 네.
0: 네.
1: 그리고
0: 네.
1: 성경 말씀이 마음에 충분히 쌓였을 때 비로소 전도할 때 좀 강력한 힘이 되더라.
0: 네, 맞습니다. 자신감이죠.
1: 성경 말씀은 언제 이렇게 암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가 교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몇 절씩 주면서 암송해오라고 이렇게 그때 목사님들이 하셔서
1: 네.
0: 그걸 완벽하게 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암송이 너무 잘 되는데.
1: 암송이 재밌어요?
0: 네. 그런

0: 저희 교회에서 네, 30년 훨씬 전에 갑자기 그 우리 전교인 암송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암송해서 암송대회 하기 전에 21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 암송 잘하려고 작정 기도를
0: 네,
1: 하셨어요?
0: 새벽마다 예물 올리면서 하나님이 저 이번에 암송대회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도 많고 머리 좋은
1: 야.

0: 아니 그 이제
1: 네.
0: 암송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1: 네.
0: 20일을 작정하셨다는 것도 놀랐고
1: 네.
0: 그냥 한 게 아니라 매번마다 예물을 또 드리면서 주님께
1: 네, 새벽마다 21일 동안
0: 야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시는군요.
1: 네,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몇 구절을 암송하셨길래
1: 그때,
0: 1등하셨어요?
1: 네, 네, 한 거의 600구절을 네, 창세기부터 이렇게 포인트로 빼서 이제 뭐 장절체 암송한 것도 있는데 그때 너무 암송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저녁마다 저희 남편이 확인을 해줬어요. 암송한 것을 노트가 있어서
0: 네.
1: 하고 하나 틀리면 다시 전부터 하나 틀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가 3살짜리였는데 네. 그 아이 데리고 가능하더라고요.
0: 야, 네. 600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해서
1: 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0: 1등을 하셨네요.
1: 네,
0: 야.
1: 그거를 다 오후에 모여가지고 암송된 사람들 다 썼어요.
0: 써요?
1: 네. 암송한 걸 다 오후 내내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 2, 3등을 이렇게
0: 야.
1: 등수를 매겨가지고 저녁에 암송을 다 시켰어요. 종교인 앞에서요.
0: 네.
1: 그래서
0: 포도원 교회는 정말 세네요.
1: 네.
0: 보통은 암송을 이렇게 600구절을 하지도 않고
1: 네.
0: 잘해야 뭐 로마서 오늘 뭐 1장 해봅시다.
1: 네, 네.
0: 8장 합시다. 이렇게만 가거든요.
1: 네.
0: 600구절을 제시하고 그걸 또 일일이 쓰게
1: 저만
0: 하고
1: 저만 600구절을 했고 이제 2등 3등은
0: 네.
1: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씩 했는가 다 쓴 걸 가지고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저녁에 또 다 암송을 하게 했어요 전교인 앞에서
0: 근데 이렇게 암송을 네. 하고 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1: 네.
0: 엄청나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면서요
1: 자신감이 있고요
0: 네.
1: 어떤 공격이 와도 일부러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0: 네.
1: 막 공격하죠
0: 네, 네,
1: 그럴
0: 네.
1: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공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있으면서 담대하면서
0: 야.
1: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네,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많이 유리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자, 전도 현장에서 만난 이 암송 성경 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1: 네.
0: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주 포도원 교회 전도왕 1929명 이 생명 수첩을 가지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홍공숙 장로님 모시고 은혜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찬송 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우리 광주 포도원교회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 극동방송 우리 광주 지역에서 홍장로가 간다는 프로를 무려 13년 전도를 하기 위해선 내 물질과 시간을 모두 다 쏟아붓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지금 성경 암송대회 젊은이들을 제치고 무려 609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교회에서 암송을 해서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도 현장에서 강력한 파워로 작동을 한다고
1: 맞습니다.
0: 하셨는데, 현장에서 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사용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1: 이제 제일로
0: 있는지.
1: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0: 아멘.
1: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권세를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네,
0: 네.
1: 목사님. 너무 쉬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네.
1: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0: 아멘,
1: 영생.
0: 아멘.
1: 네, 영생, 영원히 살수 있는,
0: 네.
1: 네, 영생 선물 받고 싶으시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고,
0: 네.
1: 뭐, 지옥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봤냐, 이럴 때마다 말씀으로, 네,
0: 네.
1: 많이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따진 사람들은 말씀 찾아서도, 네, 요즘 핸드폰이 있어 말씀 찾아서, 하나님
0: 보여주시고.
1: 말씀이죠? 있지요? 네, 이렇게 하면서
0: 아하.
1: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0: 네.
1: 말씀 충만이 또 말씀 암송이 능력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진짜 전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아까 그, 뭐, 네번 전도하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 전도도 여러 번 하신 경험이
1: 많죠.
0: 있으시다고요.
1: 어떤 분은 네, 정말 딱 가서 만났는데 벌써 가슴까지 다 끝났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잡고 그다음에 눈으로 하죠. 자, 혹시 내 말이 들리면 엄마, 이렇게 내 말이 들리면 눈 한번 깜빡 걸어보거나 그러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눈가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오전에 가서 아침에 가서 영접기도 했는데 오후에 천국 가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엄청 힘들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런 보신 분들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해주고 특별히 23편 6절에 글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라고 하죠. 옛날 정년대 반드시
0: 네.
1: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0: 아멘.
1: 그거 암송시켜주고 아멘하고 그러면 잠잠해지면서 또 네, 천국 가시고
0: 잠잠해져요.
1: 네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0: 네.
1: 잠잠해지면서 그럴 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영접기도 하고 합니다.
0: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수 마귀도 그 영혼을 뺏어가기
1: 영적 싸움이
0: 위해서
1: 심하죠.
0: 그 현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근데
0: 아하.
1: 가족들의 오랜 동안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영접하고
0: 네.
1: 할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중보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저는 진짜 많이 하고
0: 네.
1: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강팍하면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0: 아하.
1: 순수하게 그렇게 강박했다가도 딱 만나서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해 보면 90%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겠다는 모든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합니다.
0: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1: 네.
0: 10년, 20년, 30년 안 된다고 좌절할 게 아니네요.
1: 맞습니다.
0: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족들의
0: 그럼요.
1: 구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0: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시라는 아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1: 아멘, 아멘.
0: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1: 아, 이거는 장로님께서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고
0: 네네.
1: 지금 수천 명을 전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0: 맞습니다.
1: 성경이 말씀하신 걸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이야, 특별히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정말 마지막에 네. 아멘 소리도 못하고 눈 깜빡하는 게 아멘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0: 네.
1: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0: 네.
1: 가시고
0: 제가 그래서 늘 어르신들 가족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들 아멘 할 수 있을 때 영접기도 해야 된다. 아. 아멘도 할 수 없을 때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입술로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있을 때 얼른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빨리 사연 줘라.
1: 네.
0: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1: 그렇구나.
0: 네네.
1: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아직 누워계실지 몰라도
0: 네.
1: 입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으면
0: 네.
1: 지금 하나님 주신
0: 그때가
1: 기회니까
0: 뗍니다.
1: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0: 네. 네.
1: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 암송과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0: 네네.
1: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부분 우리 회장님 사모님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네.
1: 지금 사실은
0: 네.
1: 재정의 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0: 많이 받았습니다.
1: 그 남편 회장님이 중견건설사 이제 회장님이기도 하고
0: 네.
1: 회사가 네 개나 됐어요?
0: 네.
1: 언제
0: 맞습니다.
1: 그렇게 됐어요?
0: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네. 사장님이 세 분이에요. 사장님만.
1: 와, 그 밑에 사장을 세 분을 두고.
0: 네네네.
1: 와.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 네.
1: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면 아, 저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원래 좀
0: 네.
1: 있겠지.
0: 네.
1: 땅이 좀 있겠지 할 텐데
0: 네.
1: 두 분 다
0: 네.
1: 직장 생활하시면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고요.
0: 네. 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시작했습니다.
1: 와.
0: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감사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 믿지 않는 직원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1: 아멘.
0: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1: 야.
0: 네,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셨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도 조금 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질을 정말 전도에 영혼 구원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1: 야.
0: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얼마가 투자가 됐든 계산하지 않겠다.
1: 네,
0: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1: 아멘, 아멘.
0: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1: 아하.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네, 아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1: 야, 사실 가족 네.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0: 네.
1: 생면 부지에
0: 네.
1: 지금 그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네.
1: 수첩에 있는
0: 네.
1: 1900명 외에도
0: 네. 네.
1: 누가 또 부탁하면 알지도 못한 사람 찾아가 전도하는 거
0: 아니에요? 찾아갈 때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떡바구니들을 많이 해갑니다.
1: 야,
0: 네.
1: 근데 기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0: 네.
1: 비싼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나는
0: 그래도,
1: 갈비만 먹어요. 막 그런 네. 분들.
0: 갈비나 뭐 소고기 또 뭐 홍어 이렇게 전라도네 이런 것들을
1: 네.
0: 이제 뭐 풍족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로 해갖고 가서 네, 보내준 사람이 이렇게 사서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1: 네.
0: 해갖고 갑니다.
1: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장로님들
0: 네.
1: 말씀하셨는데
0: 네.
1: 전도에도 대가가 따르는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헌신과 투자거든요. 사실
1: 아,
0: 한 영혼 네네 헌신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냥 입으로는 맨 입으로는 안 되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이 헌신 투자가 나는 없어서 못해.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1: 아하.
0: 하나님이

0: 그거 보시고 주신다.
1: 야.
0: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더 해주시길 원하시죠.
1: 네.
0: 그러는데 그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 야.
0: 그 그릇 준비가 바로 전도입니다.
1: 네.
0: 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주십니다.
1: 야.
0: 네.
1: 우리 전도라고 하면 네. 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
0: 네.
1: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사형리를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0: 네.
1: 수도 있지만.
0: 네. 네.
1: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는
0: 네.
1: 별로 뭐 가족들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늘 교회 나오라고 말만 하고 말이죠.
0: 그러니까 안 되죠.
1: 좀 언짢죠.
0: 네. 그래서 삶이죠. 내 삶을
1: 아.
0: 보여주면 어떻게 내가 산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알죠.
1: 네.
0: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섬기면
1: 네.
0: 다 됩니다.
1: 제가 그 홍장로가 간다 그 프로를 오래 들었잖아요.
0: 네네.
1: 장로님 그 명언이 여러 개가 있는데
0: 네.
1: 잊지 못할 명언이 선 순종 후 결제.
0: 네 맞습니다.
1: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순종 아니고 선 네. 순종하면
0: 네.
1: 하나님이 후 결제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네. 네. 네. 무슨 감동을 주셨을 때
1: 네.
0: 뭐 주의 일에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나 이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씁니다. 네 하나님
1: 아.
0: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 안 가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순종 후 결제라고 합니다.
1: 야.
0: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결제해 주십니다.
1: 야.
0: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1: 네.
0: 네, 감동 주시면 그래서 저는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1: 아하.
0: 저희 목사님 이러죠.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
1: 아하.
0: 네, 성령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하면 그때 성령 충만해진다. 이거를 제가 초신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네,
0: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은 없기 때문에 이걸
1: 네.
0: 알잖아요. 저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감동 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후결제해 주십니다.
1: 야, 일평생 직접 경험을 하신 장로님이
0: 네.
1: 말씀하시니까
0: 네네.
1: 더 크게 와닿습니다.
0: 네.
1: 근데 성령님의 감동은 통상 부담스러운 걸로 많이 오셔갖고
0: 네.
1: 저희가 애써 예민할 때가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질을 내놔라. 네 시간을 나한테 줘라.
0: 네.
1: 이러실 때가 많은데
0: 네.
1: 일단 순종해야 되는군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놔라 그러면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1: 네.
0: 이걸 순종하나 안 하나.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성경에 채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은 1000배.
1: 아멘, 아멘.
0: 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놓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 것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순종할 때까지. 네.
1: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0: 네.
1: 지금 이 방송 누군가가 듣고 마음의 네.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0: 네. 빨리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아,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0: 네.
1: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0: 네,
1: 상담도
0: 네.
1: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0: 네.
1: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1: 아,
0: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성경 읽으면 성경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네, 혹시 이렇게 좀 말 안 듣거나 어긋나면 성경 말씀을 대놓고 아들아 여기 읽어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바로 순종하고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렇게 해서 참 좋고요 잔소리 할 것도 없고 말할 것이 없어요
1: 아.
0: 말씀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본인이 있고 네 엄마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며느리가 이제 손녀를 잉태했을 때 날마다 다른 태교 하지 말고 성경 말씀
1: 네.
0: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네, 또 시편을 읽고 해서 성경으로 태교해라 그래서 시편과 잠언만 읽는 성경 쪽포금을 제가 줬어요 이제
1: 네,
0: 그것
1: 네,
0: 크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교해서 네 손녀들 네.
1: 제가 옛날에 규장 출판사 설립하신 영훈학 장로님이
0: 네.
1: 암송 태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엄마가 소리를 내서
0: 네.
1: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0: 네.
1: 그 자녀가 지혜가 임하고
0: 네 맞습니다
1: 성격이 온순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강조하셨는데
0: 네, 네.
1: 손녀도 그렇습니까?
0: 네. 진짜 그렇습니다.
1: 진짜 그렇습니까?
0: 네. 성경 암송하고 큰 소리를 하면 상대방도 듣지만 또 자녀도 듣지만 마귀도 듣고 제 머리가 듣습니다.
1: 아, 원수 머리, 말이도 듣고
0: 네,
1: 있고.
0: 네, 원수 말이도 듣고 있고, 내 뇌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서

0: 큰소리로 선포하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읽어주거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잔소리할 거 없고 사춘기 아들 힘들어 어째 말씀으로 하면 네 100%입니다.
1: 말씀으로 하면 100%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전도 왕이 되고 싶다. 나도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싶다. 나도 이 지옥 가면 안될 사람들 노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막연하고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권면을 주시겠어요?
0: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됩니다.
1: 아, 기도가 먼저군요.
0: 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장 나가면 조롱합니다, 마귀들이. 뭐, 너 전도해? 너 얼마나 할수 있어? 조금 하다 말 건데.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1: 아멘,
0: 아, 너
1: 아멘.
0: 어떤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 저는 현장 안 나가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연결 전도로 장로님 누구 전도해 주세요. 누구 전도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수 받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으니까, 저도 매년마다, 올해도 벌써 이제 성경 일동했고요.
1: 네.
0: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이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암송이 좀 어렵기는 해도, 성경을 다독하면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합니다.
1: 우리 무림고수의 전도 왕들이 몇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전도가
0: 맞습니다.
1: 안 되는 시대가 아니다. 다만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0: 맞습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음에 부딪힐 거예요. 재정의 문제, 또 말씀, 또 전도에 또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오늘 아마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큰 도전과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0: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1: 아멘.
0: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 아멘.
0: 힘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도 39절까지 통째로 암송하고 로마서 12장도 그리스도의 삶을 21장까지 다잘 암송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 아멘.
0: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1: 아멘.
0: 성도들의 쓸 것을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건
1: 아멘, 아멘.
0: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1: 우리 포도원 교회는 장로님 따라서 전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들었는데.
0: 매일 목장별로 전도대가 4명이어서 올해부터 이제 전도대가 있었는데 목장별로 전도석 끌어서 매일같이 홍장로가 훈련시켜서 현장 나가라. 그래서 매일 목장별로 몇명 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훈련해서 똑같이 현장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 앞서서 그각 교회 뭐 간증 집회나 전도 훈련 집회나 세신자 초청 집회 지금 뭐 연락이 많이 온다고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방송 듣고도 틀림없이 아 저도 장로님 전도법을 좀 배우고 싶고 옆에서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 모셔서 배우고 싶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좀 드리면 되죠?
0: 시간이 맞으면 또 저희 담임 목사님 공문의 결재가 허락되면 제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들마다 많은 전도왕들을 세우는 게 저는 또 사명이라고
1: 아멘,
0: 생각하기
1: 아멘.
0: 때문에 기쁨으로 네 나갑니다.
1: 자, 이 자리에서 뭐 우리 홍공숙 장로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0: 공개할 수는 없으나 방송사로 샵1069 문자로 여러분 우리 홍 장로님 우리 교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홍 장님한테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집회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하여간 앞으로 국동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전도해 주시고
1: 계속 할 것이고 언제까지 장로님 전도해요? 지금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전도는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명퇴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제
0: 아멘.
1: 개인적인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 1등하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전도 1등하자 천국 가자.
1: 네.
0: 야, 오늘 홍장로님 끝까지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뭐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전도에 좀 욕심이 있고 하나님 열정을 주신 분들은 포도원교회 홍장로님 팀에 들어가서 같이 배워도 되죠?
1: 아, 이제 저희 교회 뭐 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데 배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0: 그냥 기도하고 일단 해라.
1: 네.
0: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1: 네,
0: 이런
1: 특별
0: 또.
1: 뭐 노하우나 비법은 없습니다. 전도는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0: 야.
1: 거절은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네, 하시면 됩니다.
0: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전라도 광주 우리 포도원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간증이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간증, 또 열정적인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

0: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을 물려주자.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을 물려주라.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할 수 있거든. 땅도 물려주고 싶고 건물도 물려주고 싶고 자꾸 이렇게 좁아진 소견과 내 한계들이 한번 박살나기 시작하면요. 제가 물고기 코이 얘기했죠. 코이란 물고기는 어항과 수족관 안에 아무리 잘 길러도 6cm, 8cm밖에 안 되지만 어항이 아닌 그 안전해 보이는 수족관이 아닌 연못, 호수, 큰 저수지에 방류하면 아무리 잘 길러도 6cm, 8cm밖에 안 됐던 이 물고기는 25cm, 80cm, 1m 20까지 자라요. 우리를 좁아 터진 내 생각과 내 계산 안에 두잖아요. 내 자식들이 똑같은 고수준에서 피레미 같은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있지만 우리 울산 성전의 자녀들은 뭘 얘기하고 꿈꿔도 다 믿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여러분, 이제 청주 성전이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좁다고 그냥

오늘은 청주서, 내일은 울산서. 이러다 보면 뭐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유산은 다름 아닌 약속의 약속. 나랑 너랑 약속하자. 뭐 이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약속, 변치 않을 약속, 신실하신 그분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내 자녀 후손들을 향한 약속이 있다면 그럼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물려줄 재산은 있을 거고 물려줄 땅은 있을 거고 물려줄 뭐 얼마간의 돈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온 내 자녀 후손을 향한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아브라함 당대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녀, 그 자손, 더 나아가 그 후손 만대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보험 크게 들어놓은 거죠. 이거는 뭐 시대에 따라 요동치거나 파동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가치가 하락하고 종이조각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맞춤형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완벽한 도우심이 그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내가 네 자식들의 하나님 되어줄게. 이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약속을 받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지금 그냥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그 결과는 좋아질 것이지만 나만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내 자녀를 향한 이 멋진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시작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이 명령은 실은 인생 내 지금까지의 내 삶의 패턴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수준과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면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 되지만 내 살고 있는 그냥 무탈하고 평안하고 뭐 그냥 별일 없어서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평안한 것, 익숙한 것, 안정된 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꿈꾸지도 내 스스로 상상하지도 못할 내 차원 너머에 우리 아빠 엄마 수준 너머에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두려움, 황당함, 당황스러움. 이게 뭐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정든 땅을 떠나 말도 안 되는 저 변두리 총구석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 갈테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가려? 저 변두리 시골 땅 그럼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것 같은데 삶의 정말 밑바닥 같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처절한 약속인데 내가 너로 그러면 큰 민족 이뤄줄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이제 네 자손 만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받았더니 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잃어버리고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장창 그 약속 잃어버리지 않고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계속 너 그때 했던 약속 너는 잃어버려도 난 약속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것뿐만 아니라 너는 저 멀리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테스 강 그 강 영역까지 다 주겠어. 여러분 이 약속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강이 기억하시죠? 이 약속 계속 이어서 5, 600년 지나도 이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17장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닌 그 자녀 후손들에게 나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내 자손들 여러분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약속이 있다는 건 내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특별한 사건 하나 보여줄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1번 이삭, 2번 이삭, 3번 삼삭. 자, 몇 번? 역시 봤죠? 이걸 맞춘다. 이 어려운 거. 와우. 이삭. 맞아요. 이삭. 그 이삭이 여러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꼭 형통하진 않아요. 삶에 내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큰 기근이, 흉년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 평생 여러분 뒷바라지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없어요. 그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저 물질 몇 푼 물려줬으면 그때 끝나버릴 거예요. 언젠간 말라버릴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약속을 놓죠. 약속. 네 자손들, 네 자식들의,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 약속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인생의 큰 고난이 닥쳤어. 완전히 인생이 절망과 밑바닥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멈추시고 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먹고 살려면 거기라도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 그 발걸음 멈추세요. 그랄 땅에서 그 발걸음 멈추시더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에 있어.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죽을 공경이에요. 망할 공경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내 자녀들 가운데 누가 보니 망할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을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 인생의 처절함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멈춰. 야야야 됐어. 너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너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그랄 땅이 대단한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애굽이라도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야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그 이유가 뭐래요? 자, 내가 3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아빠 네 아버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 내가 그 약속 지켜서 너 복 줄 거야. 너 살려줄 거야. 너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10원도 안 물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가문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아버지 엄마가 뒷바라지하며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 약

약속 하나 턱 물려주니 상황과 처지에 인간적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 하시더라. 그랄 땅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랄 땅에 뭔 사업을 하려고 도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수 그냥 죽을 수 없어 앉아서 죽을 수 없어 애굽이라도 가보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춰 놓으시더니 너 그냥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여기에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네 아빠한테 약속했거든. 나는 가장 명예로운 인생이 어떤 목회, 어떤 삶이 아니라 어떤 차를 끌고 어떤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말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엄마 아빠 때문에 너 그냥 그렇게 무너지도록 두지 않아. 그런 말씀 한 번만 받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런 거야. 야, 내가 네 아빠가 아브라함이잖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거 누구한테 줬던 복이야?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야?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무너지고 망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아픔, 시련이 아브라함 때도 오고 이삭 때도 와요. 아브라함은 탄탄대로 이삭은 꽃길, 야곱은 레드카펫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한테도 고난이 있었고 이삭도 고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개선되고 처지와 형편이 막 월등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딱 하나 때문에 살린 거예요. 약속.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순종.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런 어떤 때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 안전하고 평안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때 아브라함 그냥 탁 순종했더니 그 약속이 본인에게 뿐만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운 하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저는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순종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4절 네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거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럼 나는 똑같은 X값을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우리도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 변치 않을 약속을 물려주라는 거야.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능이 모자란 그곳에서도 확실하게 지키고 도우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변치 않는 약속을 물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앙교회와 물맷돌 울산교회와 물맷돌 용인교회와 물맷돌 모스크바교회와 물맷돌 논산교회와 물맷돌 러시아교회가 여러분 큰일 났다. 점점 늘어날 텐데 우리 이거 끝말잇기로 계속 해야 된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의 약속이 후손들한테 엄청난 축복이 된 건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약속 물려주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샘나는 제가 가장 하나님께 구했던 욕심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이 약속 주세요라고 구했던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

윤택하게 잘 살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괴는 아직도 저 텐트 속에 있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흥회를 해서 여러분을 막 달달 볶은 것도 아니고 뭐 약정을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막 부담을 준 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딱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잘해. 제가 요 능력이 탁월해.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성공한 이유는 IQ가 200이 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요 능력이 있어. 뭔가 하는 게 탁. 난 이 감동이 잘 와. 그럼 앞뒤 안 보고 깨트려요. 어? 이거 뭐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없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 그런 분들이 희상하게 복을 받는데 우리는요 그 복 받는 결과에만 관심 있지 그분의 그런 향욕합을 깨트리거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진 않는 거야.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다짐해요. 지금이야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생각도 안 했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이 스스로 그 생각을 해서 성전 건축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막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셔서 멈춘 게 아니라 아,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내가 어느 지파 내가 누구한테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오늘날까지 난 텐트 속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누구한테 내가 백향목 궁전 지어달랬더냐 내가 집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더냐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게 나를 너무 사랑하니 다윗 왕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 그럼 사랑하면 의무를 벗어나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감 안에서 일을 해요. 욕먹지 않을 만큼 그때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막 과하게 오버해서 우리 김동완 집사님 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하게 오버해서 저는 자기라고 주변 사람들의 냉랭한 눈빛과 피피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겠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멈출 수 없어. 아 조롱 막건 뭐하건 여러분 나는 그게 멋있어. 언제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버거울 정도로 과할 정도로 한번
그렇게 사랑의 분에 넘치게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라고 분에 넘치도록 너무 과하게 사랑해 주셔. 우리 하나님 늘 그래. 우리는 너무 냉정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좋으셨나 봐. 너무 좋았다. 야, 다윗 봐라. 나 진짜 사랑한다 이거.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네가 수완시에서 죽으면 내 뒤를 이어 날씨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절대로 사울처럼 버려진 일 없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아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하더니 이제 다윗에게는 내가 네가 죽어도 내가 네 자식들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14절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혹시라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앞에서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거든. 우리는 또 쓰러질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만일 그가 범죄할지라도 이런 우리 자녀들이 또 실족하고 실수하게 넘어질지라도 사람의 매와 사람을 통해서 꾸짖거나 인생의 채찍이 되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너무 좋죠. 난 이 약속 우리 자녀들한테 물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이 멋진 영원히 내가 네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이 만일 시험 들어 실족하고 범죄해도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를 놔주지 않을 거야. 아멘. 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축복은 어떤 때에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헌신과 희생을 드렸을 때 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내 한계를 깨뜨려 정말 인색하게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그냥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과 희생과 드림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주셔서 혹시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사람의 매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주의 종이 있는 거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사람의 매가 있다니까 인생의 채찍이 있다니까요. 저는 인생의 채찍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두드려 맞지 말고 사람 혼날 때 들으면 되잖아. 차라리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좋다 좋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예배를 훼손하고 신앙에 흠결을 내는데도 그거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거 이거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건 저주에 당신을 저주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매를 통해서 꾸짖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 인생의 채찍까지는 안 가도록 좋은 멘토가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꾸짖어 주셔서 듣는 귀가 있게 하셔서 소리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전적인 순종과 다윗에게 있었던 그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는 그거 알아요? 저 우리 3남매 있잖아요. 3남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전 3남매가 벌써 나을 손주들 10명을 위해서 결혼도 아직 안 하고 20살, 21살밖에 안 되는데도
나는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벌써부터 심고 기도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개척 때 약속했어요. 제가 타협이 없고 여러분 본질을 훼손하거나 예배를 훼손하는 거 용납지 않잖아요. 비본질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인본주의에 고개 숙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래요. 그건 저는 하나님과 그 의리는 꼭 지키고 할 거예요. 아무거 없었던 진짜 아무 소망 없었던 저 절망 저 성도 한 명 없고 눈물만 주룩주룩 나고 내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등록 안 해도 되니까 내 설교 한 번만 누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맨날 엉엉 울며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 뉴스에 갑자기 그 뉴스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들에게 쏟는 한 사람당 교육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3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서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내가 좌절이 되더라고. 이 시골 바닥에서 목회 하는데 내 3남매는 대학을 못 보내게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머리맡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칠 테니 우리 애들 대학 교육은 시켜주세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야.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빌딩을 뭐 이런 거대한 야망을 꿔야지 저 시골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대학 공부만 시키게 해달라고 그게 난 너무 초라하고 처참한 거여서 아우 내가 벌한 듯이 내가 성공해서 보여줘야지 이랬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얘들 대학만 책임져 주세요. 9시 뉴스 아버지도 들으셨죠? 삼삼은 굽니다. 어쩔 겁니까? 혹시 모르니 플러스 1에서 10억.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교육 책임져 주시면 저 이제부터 하나님과 계약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썼다니까 저는 이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한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종 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나님 또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맨날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다 말고 아니면 덮고 아니면 애둘르고 아닌데도 거짓말 시켜 잘한다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속상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신 말씀 다 전할게요. 내가 맞아 죽든지 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 뭐 세상에 누구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싫어하신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면 기뻐하신다고 다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만 지킨 거야.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그래 저래 미국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엄마의 DNA를 보면 정말 이건 근데 이번에도 우리 두 애들도 이번에 또 다른 더 결과들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한 군데는 거의 장학생으로 일단 하나 붙어놓고 둘 다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 순종이 필요해. 나 이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 이 가정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이 예배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 첫 번째 사건이 김판호, 이수미 여기가 첫 사건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 해운대로 이사 가면서 시골 교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교회 때 하도 소문이 나 말씀드려도 소문 나니까 이사 가는 날이 수요일인데. 마지막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려본 거야. 그리고 수요일날 이사를 간 거야. 저 해운대로 아파트 사가지고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잊지 못해서 계속 새벽 기도를 오히려 해운대에서 오는 거야. 거꾸로 그러다가 이사 간 지 한 달 반 만에 그 집을 그냥 내놓고 온 거야. 그냥 그래서 두 달 안에 날린 돈이 몇 천이야. 사람들이 숙덕거리고 부도

0: 홍산 사장이 교회를 나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 몇 천을 버리고 한 달 반 만에 이사를 오냐. 그때 제가 약속한 게 딸내미 하나 있는데 저 엄마 아빠 닮아서 소망이 없었어요. 아, 솔직히 나 저는 정직한 사람. 아, 하는 게 약속했으니까. 저 남창중학교 저 어? 남창중학교에서도 말하면 비참해. 지금은요 한국외대 장학생으로 다녀. 여기 내가 목숨 걸고 약속했다니까. 내 목숨을 건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여러분 그 본인들한테 주는 약속보다 그 자손들한테 주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5년 전에 어려운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연달아서 30명 이상을 만나게 됐는데 희한했어요. 다 고3이야. 신기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생빚을 내서 집사람이랑 저랑 하나님께 기도하고 34가정을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진짜 통장에 통장을 다 깨고 빚까지 내서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애들은 학원도 못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네 세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된 거지 절대로 애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전 이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니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니들 책임지신대. 그때 애들이 지 용돈 모았던 거 저금통 다 털어서 거기에 다 합쳐서 어려운 34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멋진 약속 하나씩을 좀 받아보시는 이제 물맷돌 중앙의 역사가 여러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과 패러다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맞이했으니까 내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줄 멋진 꿈, 그 약속들을 하나씩 여러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물맷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은 항상 곁에 있어서인지 공기나 물처럼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번, 함께 대화하는 한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친지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옛 직장 상사 같은 분들께 따스한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문자 인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어버이 주일에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슬피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 기뻐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베이스 김요한의 음성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김요한 씨 어머니가 찬송을 참 좋아하셔서 김요한 씨가 찬송과 녹음을 또 많이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하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애절한 가사입니다. 요괴뱃의 노래, 요괴뱃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편곡에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철의 봄바람 전영택의 시입니다. 전영택은 소설가이면서 목사님이셨죠. 그의 소설에는 가난하고 착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낸 작품들이 많은데요. 기독교 잡지 발간에도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작곡가 또 구두회는 숙명여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화성법이나 대입법 등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기셨고 예술 가곡이나 여러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생애 만년에는 구국기도회 등 나라를 위한 일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집 인천시리와 합성되는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제목은 우리 집 인천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첫 구절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연합을 강조하기도 하죠.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이었습니다. 이번에 존 로터 곡 준비했는데요. 로터의 곡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들으실 곡은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캠브리지 싱어스입니다.

네, 존 로터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아름다운 세상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 은혜를 보아라. 주님 주신 기쁨과 놀라운 일,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신 사랑과 은총. 눈을 들어 저 해를 보아라. 주님 주신 산천의 풀과 나무를 보아라. 골짜기 흘러가는 맑은 물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참 노래도 좋습니다. 오늘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영어 노래인데 We Are the Body of Christ라는 곡인데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곡입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까지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뜻과 한 소망 하늘에 기도하는 우리는 주의 지체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라면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존 크리스톰의 노래입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주의 지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사가 좋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존 크리스맨의 노래였습니다. 찬송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엉겨. 요즘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 하는데 이 독창하시는 분이 벗엉겨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날마다 주와 벗엉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벗엉겨. 소프라노 신영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찬송가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황인데요.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고요. 곡중독창은 이아람과 강윤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이아람과 강윤광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Household of Faith라는 원제목의 곡인데요, 우리 제목으로는 아마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사랑 넘치게 하소서. 세상 풍파 몰려와도 주 안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찬양 소리 가득한 집,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이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린과 메리진 그린 두 사람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Household of Faith.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또 다른 제목으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Household of Faith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만 한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전화 혹은 편지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하 카이오고요. 그 다음에 눈물 어린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산시립합성단이고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문서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랑이는 바람도 환한 햇살도 요즘 따라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귀국했을 때의 일인데요. 아침에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굳이 좁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넓은 거실도 두고 굳이 제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아침부터 소곤소곤 제가 깨면 짜증낼까봐 나름대로 조심조심 수다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이 처음엔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저 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참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회에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고 말없이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을 쉬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과 지금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하게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실내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내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브.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인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뢰악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미국의 현대 작곡가 윌리엄 볼컴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곡한 작품 우아한 유령입니다. 볼컴은 자신의 아버지를 유쾌하고 춤추기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삶의 무게 속에서도 끝내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레그타임 특유의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함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괜찮아 하고 웃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거센 삶의 파도를 지나오셨으면서도 정작 우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조차 당신의 일처럼 더 깊이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을 텐데도 우리만큼은 조금 더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시며 먼저 농담을 건네주시고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우리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바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삶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해주고 싶어했던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며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계속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또 여전히 부족한 자녀된 우리에게 값없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진심을 담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클라리넷으로 함께 고백하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듣겠습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통 여기저기 꽃과 파릇파릇한 새싹과 초록으로 온 대지가 아름답게 살아나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날개짓하는 5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에 가까이 오면 딸은 묻습니다. 우리 엄마는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많이 고민이 되나 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자녀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넘어질까 다칠까 온통 시선이 그 아이에게 머물러 있고, 자라서는 힘든 일은 없는지 마음의 어려움은 없는지 전화 한 통과 얼굴 보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며 달려가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원은 성공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증명하러 애쓰기보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딸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자녀이신가요? 아니면 부모이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두 모습을 모두 품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사실 최근에 제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문턱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은 부모님의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눈치 볼까봐 아쉬운 마음도 애써 감추신 채 그저 저를 조용히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부모님께도 처음이셨을 텐데 말이에요. 평생 품에 안고 살아오던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끝까지 제 마음과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셨던 분들. 제 눈에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신 분들처럼 느껴졌어요. 늘 크고 단단한 존재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제 나이쯤 되었을 그 시절의 부모님들도 사실은 아직 세상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그저 평범한 청년들이셨겠구나. 그렇게 서툴고 어린 시간 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작은 피덩이로 인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당신들의 삶보다 먼저 저를 품고 사랑하며 저의 세상이 되어 살아오셨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고 많은 것을 안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평생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부모가 되고 한 아이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제서야 오늘의 부모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먼저 걱정하시고 당신은 더 큰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시면서도 정작 우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무언가를 잘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해 주시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도하시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잘했느냐보다는 괜찮니를 먼저 물어봐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조금은 마음 편히 맡겨드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전략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거하라는 원어의 뜻은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는 단어는 무려 4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만큼 거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하는 것은 분주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리 가지가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더 열심히 달리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크스 워십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세니와 함께 찬양의 웃음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사랑은 관계 안에 머무는 선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계명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관계를 보호하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신뢰가 깊어지듯이 계명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먼저 맺으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이루고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 카라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생겨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쁨, 환경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그것은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커다란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을 펴서 누군가의 빈손을 잡아줄 때 그 전에는 몰랐던 든든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냈는데 오히려 마음의 창고는 더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창가에 갇힌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다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신은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기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제로,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딸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량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

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계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뜰 때까지가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효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그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바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또 맡겨요. 그럼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백암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

형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는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언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언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보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 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못 가늘겠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 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 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기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유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 시설 공격으로 국영 에너지 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 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히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 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 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부의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

지역 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동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 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애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 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 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 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다문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1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늑약 체결 한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거중 조정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 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0: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 주도의 신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0: 들으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했을 때이한 문장을 우리 두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빛을 비추어주시는, 환히 비추어주시는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2: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찬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찬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잘 돼지고 우리를 헤아려 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0: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1: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그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간에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잘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1: 주기도문.
0: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2: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더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지금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학콰이어의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새기며 어버이 주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할애를 받는 시기가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늘 변함 없으셨던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버린 부모님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랑의 모체이신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예요.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렸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 대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위에 북미가 있고 밑에 남미가 있죠. 그리고 북미랑 남미 사이에 얇게 이렇게 연결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쿠바 같은 땅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스도 보면 이 그리스도 저 위쪽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역은 이제 아테네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연결하는 얇은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얇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때가 주후 한 51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51년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대평화의 시기가 로마에 찾아오는데 그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 의한 대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대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뭐가 활발하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무역로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이거를 로마 제국에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동쪽 항구, 서쪽 항구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쪽 항구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 항구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와 레카이온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문물이 수입이 되고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항구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항구 도시는 음란합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면 막 이 정욕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리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죠. 이제 이 좁은 이 두 항구를 연결하려고 지금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거기에 운하를 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대단하다,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일종의 이제 국제 도시였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양하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디냐? 에덴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어떤 분은 읽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왜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 회당장조차도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죠. 이때 또 많은 핍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않을 거다. 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사실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고요. 여기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거의 2년이 채 못 되는 18개월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18장 19절 사도행전. 그리고서 19장으로 가면 이 아폴로죠. 아폴로. 아폴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서 날마다 복음을 이제 아폴로가 와서 이제 전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 아폴로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의 영향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함께 영향을 받고 자랐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아시아, 이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요. 16장 8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지나는 길에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데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려고 하느냐? 이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려니까 근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나한테 직접 세례를 줬는데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자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던데 나는 아볼로한테 영향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직접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개바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최고지. 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배우의 누구다, 누구 영향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아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해야 복음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막 싸우는 거죠. 게다가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음란하게 사는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음란의 문제로 막 싸우고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또 거기 이제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와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지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저마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바울이 낫다, 뭐 아볼로가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 영향을 받고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아폴로가 더 낫던데 예수님이 더 낫지. 이러면서 확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변론. 누가 더 나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낫다라는 입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야, 바울은 말은 현찬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던데 아볼로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던데 말은 잘하지만 그러면서 막 이 안에 이제 헬라적인 이 또 그 당시에는요 자기 주장을 이제 잘 얘기하려고 헬라의 변증 수사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막 이 서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요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이 최고 지혜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아니 누군가 창조주가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지만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지혜로만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 듣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전도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발견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발견 못합니다. 결국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만 보이다 보면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왜? 아, 이거 해서 안 믿을 것 같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고린도교에서 막 이 헬라 철학을 가져오고 수사학을 가져오고 누가 더 낫다고 막 변종으로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회에는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 능력,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헬라의 로고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거리끼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받으신 그리스도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왜냐하면 헬라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데아로부터 이데아가 이 세상의 형상과 진료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복잡한 철학 사유체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거리껴 보이는 이것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이, 그거는 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미련한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때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무리 약

0: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붙드시고 바꿔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는 믿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죠. 고린도교회 분열의 배후에 도사린 철저히 세속적이고 또 개인적인 욕망들이 숨겨진 주장이 잠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결코 터를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숱하게 겪습니다. 그릇됨이 잠시 승하는 듯 보여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일은 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 우리 안에 견고하게 터를 잡고 오늘도 그 힘으로 전진하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이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히 붙드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일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현대시대의 가족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정에 따라 다양해졌지요. 아직 예전 대부분의 가정처럼 남편이 가부장적이어서 권위적이고 아내가 순종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아내가 공주님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이 모든 것을 해주거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 친구 같아서 허물없이 농담을 하고 티격태격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서로 양보하고 잘 의논해서 서로의 감정을 해결해 가야 하지요. 평생 동안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쪽만 참고 인내하고 한쪽만 손해보거나 힘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동안 편히 살았던 사람이 조금 더 도와주고 섬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요사이는 듭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같이 함께 라는 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지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새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여러분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다른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 시대는 SNS의 발달로 집안일을 아주 많이 해주는 남편이나 기념일에 고가의 선물을 해준 남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말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남편도 왕처럼 받들어주고 무슨 말이든 순종하며 놀랍도록 예쁜 미모의 아내를 만나고 싶었을 텐데 나를 만났구나 하고 말이지요. 나의 배우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나와 꼭 적합한 사람을 구별하여 만나게 하셨고 내가 먼저 주의 계명대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할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요즘 말로 이쁘게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는 귀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바라며 두 곡의 찬송 나누지요. 새 찬송가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인간에 있어 가정은 그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인간이 일을 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일들이 가족과 행복한 삶을 함께 살고자 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갈수록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나의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님을 높이고 서로 섬길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찬송 함께 하죠.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 오셨네. 이 찬송 함께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올이 가정의 달인 것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어린이날을 보냈고 또 어버이날까지 보냈죠.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겠다라는 답이 90%가 넘었습니다. 또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도 60%가 넘었지요. 핵가족화하면서 오히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장성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는 인간의 고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효도할 때 우리도 내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날마다 주와 벗엉겨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본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선교지 중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0.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국내에도 복음화가 심각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화율 3%인 청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을 마주하니까 이 3%가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를 보면 가장 주님을 만나 뜨겁게 헌신해야 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청년 전도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대전의 한 개척교회는 청년들이 300명 넘게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성도 10명의 작은 교회인데 성도 10명이 300명을 넘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로 다음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기도. 전도하기 전 한 시간 이상 기도한다. 둘째, 말씀. 한 곳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눈다. 셋째,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인근 대학을 돌아다니며 전도한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흥을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본질을 지켜가며 거룩한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부흥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으셨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알면

주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겸손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순간순간 겸손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모양만 띄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낮추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기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색, 다른 모양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다가 예쁜 꽃과 열매를 달았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자라고 있겠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곳곳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해 보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일어날 이유가 있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겠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시간과 마음과 시선을 다른 것들에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분위기 속에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혼란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장 바라보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순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실수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생각보다 잘 돼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일의 결과에 따라 반응하기보다 일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한다면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내 손가락질하던 손으로 누군가를 토닥토닥 위로하고 힘껏 박수도 쳐주면서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던 조급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 나누며 행복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며 왕관과 고리를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됐다, 속 시워, 언하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고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15 광야를 건너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비천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슬픔이에요. 다윗은 광야 훈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사울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지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이 둘을 모두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아니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기에 다윗은 거룩한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만 느낀다면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다윗처럼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다윗의 거룩한 슬픔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단호히 처단합니다. 앞서 이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이 공의, 즉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은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면 원칙 안에서 품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편애하고 아첨꾼들만 곁에 두다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원칙을 지켰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조차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누군가를 욕해주거나 비방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반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거룩한 적용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 즉 기복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거룩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며 혹은 나를 힘들게 했다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힘든 사건이 연이어 찾아와 회개하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과 맞물려 승승장구하자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과 거래하며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니 학창시절의 서름을 보상받는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지요. 그렇게 인정 중독과 옳고 그름의 포로가 되어 의뢰인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결혼 실패, 추락사고 등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왔어요. 그렇게 무너진 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되었죠. 그제야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버릇없이 군 행동들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큰 죄임을 깨닫고 떨며 회개했어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저나 잘할게요라고 겸손히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사람 분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곁에 두었다면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질문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훈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집니다. 아말렉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0: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속으로는 마땅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다 받아주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토록 기복으로 똘똘 뭉친 저희의 욕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특히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6089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3889님, 딴 생각 안 하는 극동방송이 참 좋습니다. 네. 0826님도 늘 함께 동행하는 극동방송이 있어 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내일 일찍 오셔야 돼요. 아셨죠? 꼭 일찍 오셔서 또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신다는 분들은 일찍 오시고 오늘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도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아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바쁘십니까? 네, 이 아침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 아침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고요.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오늘 스승의 날을 곧 맞이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 스승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황사모님의 아름다운 묵상, 아침의 쉼표 같이 하시죠.

0: 와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뜻이지요. 한 사람의 말과 눈빛 그리고 기다림이 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한 선생님의 눈에 유난히 거슬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태도, 날선 말투, 자꾸만 엇나가는 걸음. 하지만 그 아이의 뒤에는 무너져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았지요. 대신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을 건네고 눈을 맞추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날 선생님을 혼주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제자에게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거란다.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곁에서 50년을 함께한 앤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지는 법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법을,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존 키팅 선생님.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의 한마디는 교과서보다 깊게, 시험보다 오래 학생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스승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적을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기 다른 개성들로 튀는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전해주시는 분.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건네는, 잠시라도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로 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조용히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스승이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헌신 위에 머물기를, 따뜻한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1: . 이번 주 스승의 날 다가오잖아요. 아, 요즘 선생님들 교권이 참 저희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이번에도 뭐 여러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뜬 걸 몇 개를 봤는데, 아, 진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는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스승의 눈에는 제자가 보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산처럼 묵직하고 태산처럼 위태롭고 바다처럼 깊고도 알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또 그 정성이 아마 열매가 돼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원래 찬송가 대해서 찬송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 찬양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하면 좋겠는데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박주옥 목사님의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 정성과 눈물과 열정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한 주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선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정성,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놓는 정렬,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는 쉼표,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꾀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0: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모집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선장님께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장님처럼 바다를 오래 경험하신 분이면 이제는 바다를 다 아시겠네요. 파도 소리나 바다 색깔만 봐도 오늘 바다가 어떤지 좀 감이 오시지요? 그 질문에 선장님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아니요. 매일매일 바다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큰 바다가 어떻게 하루라도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좀 의외의 대답이죠. 뭔가 나이가 지긋하실 만큼 이 바다를 경험하신 분이면 척 보면 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선장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때로 우리는 좀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조금 익숙해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다양하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매일 같은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고작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더 깊은 마음을 알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참 괜찮은 하루,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새 찬송가 95장을 편곡한 찬양이었죠. 우리 전은주 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찬양 송축해 내 영혼,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참 괜찮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하은입니다. 어제는 저희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서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던 복음버스가 이 울산을 출발을 해서 대구에 도착을 했고 그 자리 가운데에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그리고 정말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 어딘가는 VIP 또는 어딘가는 새신자, 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고 예수님을 언젠가는, 뭐 당장 어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장면들을 봤지만 그냥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괜한 좀 어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아주 큰 기적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바심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들었어요. 뭐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한 번에 좀 뭔가 기적 같은 뭔가 그런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을 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실 테니 그 일만을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프닝도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아, 뭐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물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셔서 이 땅에 그가 본체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은 아침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취자분들과의 전화통화는 다음 주로 잠시 미뤄두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성경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다 좋습니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언제든지 보내실 수 있으니까, 네, 문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무래도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한순간 있는데요. 찬양 먼저 듣고 와서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임재청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네, 괜찮은 아침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찬송가까지 함께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제 삶에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짧은 저와 주님 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고난 주간 직전 주일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끔 말씀 듣다가 잠시 딴짓할 때 있지 않나요?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였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저조차 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아, 어찌나 답답한지. 빨리빨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전 아직까지 별다른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당신께서 알려주세요.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왜 고난주간 같은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은 그런 시간에 보면 다들 불 끄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불을 끄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요. 솔직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양타령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무 분명하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눴던 그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을 질문.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은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별것 아닌 정말 그냥 스쳐가듯 했던 철없는 질문.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말고 진짜 감격에 젖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 감격에 흠뻑 젖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찐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어떤 찬양이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두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선 찬양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어지는 찬양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함께 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최근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실까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한 분이시죠. 그 흔한 틈 하나, 흠 하나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